0: 트라마간 트레 만딘 클레만 살리 민동리에 트라마간 실레만 본양이 지기야 메얄카 알얄 잠토라 베니 파시알레 알리소나 자바테지레 트라마간 실레 도그레테 파시아콜레
1: Πασιακόλη.